내가 갖고 그냥 말이 되게 야 My bad thought 내가 했네 말이다 우리 알루야 내가 예쁘게 바라는 사람들 ég ætla að reyna að treysta á vöðum minni núna